0: 단단하다는 단어구나.
1: 볼거리 한다 카단다.
0: 그 하단 나오셨거든. 답이 뭐나.
1: 볼거리역.
0: 볼거리 하면 그 삼볼 하단 거. 볼갔다곤.
1: 볼갔다카르게네 이게 힌투나크 위들라. 아 힌투나 뭐거든. 힐대각 위들라.
0: 맞아 볼란다 볼갔다 뺐다가 되게나. 오야다 힌투나 위들라 미. 밑에는 어떻게 나와. 핸디바니.
2: 라타바 단나 수피리 라디오 더블 아테카 7FM.